0: Escúchanos en vivo de 6 a 7:30 y reprise de 7:30 a 9 de la mañana por Radio Failau.
1: Hola, soy Maggie. Soy de San Francisco, California. Sigue escuchando Radio Failau.
2: Hi, jeg heter Ida. Jeg kommer fra Valdrea i Norge, og du hører på Radio Failau.
3: Hello, my name is Jim Han. I'm from South Korea. You are listening to Radio Failau.
4: 안녕하세요. 내 이름은 한승진입니다. 당신은 Radio Failau 듣고 계십니다.
5: Hoi, my name is Martina. Ik kom uit Nederland en ik luister naar Radio Failau.
6: My name is Ugyeong. I'm from South Korea. I'm listening Radio Failau.
7: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이우경이고요. 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. 저는 Radio Failau를 듣고 있습니다.
8: Hi, this is Catherine. I'm from New Zealand and you're listening to Radio Failau.